스포커 퍼기커라 자푼 나이 쿠다 러갓 폴라우 사반 마찬 민도 니투 카바라긴 차리타 메디아 커런싱 마 시링 잇 발레샤 러비 마할 다레 루피아 랜 빌로우 더 윈